0: 你要啥子？我爱的。文秀今天问起八太了。
1: 现在把马上上马上，阿妈。我们文秀很多人追求，有个叫吴然的小伙子，往家里送了很多趟礼，他就是不答应。
2: 가티는 뭐다 이메스코 어이도 막은 장다이 볼 얘는 무슨 악사 삼도
3: 와
0: 니에 지금 자
3: 진양화 아
0: 와
3: 好看
4: 아 快放 快 走 放完了
3: 还是吃饺子吧。
5: 又没赶上，
3: 最后一个了啊！最后一个，最后一个，最后一个。

0: 好久不见，你好，好久不见，你来了。这个，谢谢。这都是。过年好，别克拉盖。各位好，各位好。大哥，大哥，大哥好。小卖部的，来，开心吧，太美了。
1: 巴泰，他在那边拍照呢，你看。
0: 好好，你们聊啊。
2: 哎，
1: 先走了。
2: 他可以带着孩子嫁到我们家来，过阵子我就提亲。太好了，
1: 婚礼你一定要来啊！你说过帮我们的话，我不会忘记的。
2: 我一定来。托肯呢？他留在牧场放羊。我也不是来玩的嘛，我和村主任还有事情呢。啊，
1: 我先走了。
2: 来，Hamid。
3: Не деген қырыс едің? Сен маған Батай досында ертіп кел дедің. Ертіп келдім. Алдыңда тұр. Қайтарым болса айтпаймысың?
4: Ағай.
3: Ау.
4: Мен жүре берейін. Тағы жарысқа қатынасын.
3: Әй, Батай. Sultan, işine bıkkın dönümdü bana hiç.
5: Bu vezi hava hava mı? Ha, yok yok, cüce dağ sen mahvı ne ben çü?
6: Bu şey, o ne bir buran bağ, şu yu vey şey. Bakın, daca, bu da çö.
5: Şimdi bak, şimdi.
7: Şimdi bak, şimdi bak, şimdi bak,
8: şimdi bak, şimdi bak,
7: şimdi bak, şimdi bak,
8: şimdi bak, şimdi bak,
7: 回收虫草，牧场的水草是给牛羊吃的，你现在把草皮你放开了，牛羊吃啥？你这么做是不好的。高价回收虫草，回收看得懂吗？但是你是鼓励别人挖吗？
8: 鼓励谁挖？
7: 谁挖你就鼓励谁嘛，对吗？ 有人挖嘛？那是因为你在收嘛，谁挖你就在鼓励谁嘛。
8: 我就问了一句，回收犯不犯法？
7: 犯法吗？犯法，你现在把我抓走。喂，别让我看到你挖，坤必胜，永远好果子吃。喂，张凤霞，我早就跟你说了吧，我看见他了，他在收虫草。
6: 啊？